0: 식과 티켓이 마이 치아라시 국가락 스위치
1: 우리 티츠 타츠 무츠 유츠 이티츠 무츠
0: 누바 히네리 히네리 우대바 후띠 누바 지키 히네리요.